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젤 피우고 있으면 우수심이 되게 딱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과연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과연 Yeah.

0: So, therefore, I think even in, as the Tibetan expression goes, retain your reverence and admiration for the person, but subject his or her writing to a great task through critical analysis. So this, I think, demonstrates a healthy attitude and also reflects very well one of the fundamental approaches of the Buddhist tradition, which is known as the approach of the four reliances, that do not rely on the person but on his right or words, and do not rely on the mere words but rather on the meaning, and do not rely on the provisional meaning but rather on the definitive meaning, and do not rely on the mere intellectual understanding but on an experiential understanding of that subject. And also, as fairly recent, 19th century, or the great Nyingma master, Mipham, he was a great scholar, and one of his disciples was Ala Thamje Tsang. And although Ala Thamje Tsang has tremendous admiration and reverence for his teacher, Mipham Rinpoche, but he also did subject some of Mipham Rinpoche's writings to critical analysis and took them to task and objected. And one day, one of his own student, this Ala Thamje Tsang's own student, made the observation saying that since Mipham Rinpoche is really one of your great teachers, do you think it is appropriate that you, as his student, would critically kind of object to some of your own teacher's writings? And immediately Ala Thamje Tsang responded saying that, yes, of course, he's my great teacher, but if Lama says things which are not really correct, then of course you have to take the Lama to task as well.
1: 자상가다 남직베 다 가소래 둥달이야 너바여댕에 남직베 둥달쟁에 저이나 어쩜된 데가 깔이야 다 장애친 도신다 송교아래 사다 대샤래야 아니 다 남직베 다 아니 가다 치송어 치송 좀 까네 엔 탐제베 낭심지다 가소래 그게 당연히도 이해봐. 다만 근데기 이게 좀 더 수용인도 산에 다 말하는 치수어 수저로 쓰고 치료 단도 주야 말이 있네 수저로 쓰고 열어봐. 다만 이득이 남샤마 수용인도 산에 아다 대 탐절로 낭시베 땡네 바자 쎄네 아다 바자 나와 시나 쎄인 거야 말이. 다 대 낭시래야. 지 가서 우리 그게 다 랑제냐 또 털제냐 진다 여 쇼를 봐. 자 드림이 인도 산에 다 넘지 정화살 송님 넘지 정화살 송님 다 달라야 아니 닥대 파사가 간다면 넘지 아니 가래디 아니 리그든지 파자가 왕게 다 리그든지 파자 아니 닥대 파자 아니 시베 양락 파자 문주지 파자세야 다 드리 송송도 와 드리시 어다 디시부티기 거라 가서 우리 그게 박사 세도기 엔다 가서 우리 나온 다 먼구 집에 나온 리카시아다 대만인데 봐 리카시아 대만민데 봐 다 된대기 타네 아니 가서 우리 랑도 제거하러 그래서 온 말이.
0: So this is how the followers of the Mind Only School and also those who share their philosophical bent of mind develop.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literal and non-literal reading of different scriptures of the Buddha, and so, and the.